오이뿌리의 젤레오 차이미 제조로 자라 오늘 차이나로 저차이 자야 오마 에루어 자라 오늘 제구이너 모행을 자야 오마 에 자라 말해 파이 에세 푸르만의 림마 자라 이너 워처 포이아 저르 파니 원래 아이 놓지 나